0: 다 같이 지금 간샤 리에 슈트야.
1: 우리 가족입니다.
2: 됐어요.
3: 애니야.
4: 보라님이요?
5: 엄마.
2: 여보.
6: 박 대표, 100억 좀 구해와라.
7: 100억이요?
4: 가짜 신부 섭외에서 이렇게 큰 결혼식을 하고 뭔가 큰 하기극에 휘말린 것 같은 찝찝하고 더러운 느낌.
8: 앞으로 이 프로젝트 이름 간헐적 가족 프로젝트라고 부른다.
0: 现在进行的单元是电影线上，刚才听的预告呢是《公寓黑风暴》，你听他讲韩文你就知道了，这样韩剧韩国的电影。好，他是说呢，曾经的帮派老大急需现金，于是呢跟有志成为律师的同伴合作，打算窃取住宅社区的储备基金，可是意外呢就揭开了深藏的腐败真相。听来就是一个开头起源，我们常在其他电影看到不会出错的内容啦。不得不说男主角帅，然后我觉得铺陈的也挺可爱的，所以呢第一部电影线上强烈推荐《公寓黑风暴》。